G. 에? 에? 아, 우리, 어디라서? 에? 에? 아, 아이, 자, 어디라서? 알았어.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 에이!